0: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누빙가 쿠에투에 누빙가 쿠에투에 말문아
1: 예 말문아
0: 누빙가 쿠에투에 누빙가 쿠에투에 말문아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누딘가 쿠에투에 누딘가 쿠에투에 말문아
1: 예 말문아
0: 누딘가 쿠에투에 누딘가 쿠에투에 말문아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말문아 말문아 요요요
1: 예 말문아
0: 누딘가 쿠에투에 누딘가 쿠에투에 말문아